왜 나만 안 타고 막 무서워 그러지 않아요? 나름 어려운 게 있어요. 오, that's good. 오, okay. This is yours, you own it.